0: 있어.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. 낯선 길을 걸을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.
1: 93.0 FM. Respon Radio. Radio keluarga Anda.